따봉이 어르찹 문어로 카나이동어 무스칸 도깨니 데이 어르찹 문어 허랑리카 우릿 나라연 바이 알카야그니 하이케 노로 카나이동어 꼭 보러 바이 컴팅자 달

0: 할게.
1: 할게. 너네 발걸을 싸고 뭐 블랙하는 크나 또 가나?
0: 응.
1: 할게. 기사 걸어다 가다나?
0: 응.
1: 버스는 살러 대부 크나 또 크나 또 가. 엄마 하이를 싸면 쓰는 파이시거든?
0: 응.
1: 할게. 쓴 반다 생머니 그 싸면 싸 커. 쓴 따부 걸어서 때 걸어서 가 신을 아냐냐?
0: 응.
1: 오 감들리 딱 싹 트루트루 좀작 너네 문회 따문카?
0: 안 문카 카통대부마.
1: 카통이 가나와 아숙작 지니 반다워. 저동세 직원 님만어 니네 분까이
0: 그 비엔데로
1: 저동이 슬라이치니 바라 치니 반다니 직원 꼭 그리는 우 와이 기다라 아소나 니네 분회 따문카 리차니 가나 아숙 동나이 감줄에 판로 무바롱 숨자 니네 분께
0: 아니 분까 살레브마
1: 사헬니 가나와 감줄에 그 싹바이 거르모 사불작 숨자 니네 분회 따문카
0: 안 분까 데비다브로마
1: 오케이 너럭지니 반다오 따북따모 사이크나리나이
0: 승나떡 사이크나리나이
1: 하게도 크나떡도 깨농리나떡 사이크나리 농나떡 뭉따모
0: 깨랑고토마
1: 하게도 너는 깨랑고토마 나떡노 크나떡도 깨이 너 사이크나리
0: 어야 깨랑너거든 너구나 너가 하빠집 응 컴플라이 야 하리키스 사뜰룩 벨릭 떨리기나 형대 야, 걔랑은 기사 꼭 사이 사람 숨었세. 너 사례 드마가 아무 싫어워 가시바는 꽃만 가려고 하리신 꽃만 가리시는 너가 야 기사 저러르다 무스강 딸 살아 너 야 너가 눈 걔랑 포샤이 걔랑 꽃만 먹나이 무스베 캐 무스 꽃만 먹나이 우 화분 거너 야 야 땅 와서 또 가자
2: 기사 원숨에 맞아
0: 그니까 야 너 타 가도
2: 타 어, 기진성.
3: 어.
2: 잘 계신 너 기사 뵙던 거지도.
3: 예. 대강간, 대마간나.
0: 대마간나.
2: 야, 무스바이.
3: 예.
2: 야, 깨랑.
3: 응.
2: 그나 설날라니부. 딴 잘 설날라니부.
3: 따와, 따와는데.
2: 너 그야, 거북이 짜로 이겨나 하래.
3: 네.
2: 너무 화풍 정지 너무 화풍 정지 너무 화풍 정지
0: 오야 걔랑 땀 갈고 하네 어이 글라 속박야 땀 쓸려 가서 야 걔랑
2: 안래 걔랑 라 찍은 쓰자 렉하다
0: 너 하리 야랑 가이 화풍 마시나이
2: 너가
0: 어기 세 못하거나 뭐 따로 속박냐니
3: 아, 양가로 속지?
0: 바바바바. 따올래랑 속아.
2: 아, 양가로 속지?
0: 야, 앙나나 때 빨리야. 어머니 싫어. 깨는 것만 가지나, 따위 무식 것만 가리야.
2: 진이.
0: 진이.
2: 나떡.
0: 어느 오빠야?
1: 할게, 농 나떡 뭐. 블랙하는 카라떡가 너랑 기사 걸어자 가다나?
0: 응.
1: 할게, 농이요. 나떡이 미친데 너랑 땀을 스릉하니. 아. 똥놀 살려만 살려만으로 살면나 그러니까 지금 살면은 제보로 제세보로 파는 살중 그러니까 뭐 마 매세나이 무수야슥 무사 가쁘는 많아시더니 계란이 타니 뭐 빨리야 오 하사가와 무리수로 무수이 꼬다마 해놨다마 바 계란 꼬다마세 마한주 딴바가 그러니까 무수이게 삭상은 뭐 블랙이노 떠르자카 상사중노 이 앙노 빠시네 양노 빠시네 뭐 비니 기팅 성바이 꼭 싸울래 문 그리켜 꼭 비니 콜래 문 그리켜 따이 계란케 뭐 직원 대대 파노 카즈 카버리 뜨듯이 뭐 가이 어려워 그 플라이니 인자가 문디케 계란케 뭐 너가 탕의 와라자게 비니 계란 기팅 성바이 뭐 탕의 꼭 살래

그 잠바이 박사 싸우. 앞으로 와시하는 와섬 사 가이 나신문 바이바이 뭐 버럭니 거럭사 때 거럭사니 먹걸로 루위 카니 저토컵 보리마노 부지마노 보구이 탕구 때 저토컵 꼭노 사나니 네 지꼭성구 아부노 보구이 탕구 피아바 뭐 원초동구 참마사노 땅노바 사야나르마사노 시클라니 시클라니 테 어팔로 승바 비앙마크마이타노 오보바타모 오보보보부티 함석마바타모노 아부노 송구이마양고